0: 위해 솜사 딱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갔을까
1: 뭐 후진 나 괴롭고 와
2: 가지 못해 왜? 네? 왜? 에?
3: 네. Booster FM 89.1
4: Jeune Gaillard.